같은 삶이야 마치 앞에 비어 사나의 아로마 알아봐 Come on, I'm the one. I am the sun, yeah. But you are. But I've never paid anything. It is just a grace.

아수르 영원 트라비야 마사스 요나스 지아시 와인에 비아라즈 사우냐미 오지아시 와인이 아니 야다이뇨 오나베 미바와니 마사이야 미원이야 미냐 아 야파